놀토 걸래. 폴리니산에 비아 우둔다. 막일랑게스 비브리즈 마페마 이나마니샤 우타시다. 에드웨고 잼네 날고 이토 파야. 글라그니 UCL 이나웨녜웨. 디노기 제디게 이 제기데 디게 데 지나스 노래를 고려. 가게 고나 라인업 대야리야.